0: 佢系我个萝卜呢噃。嗱，圣恩都有话啦，己所不欲，勿施恩啊嘛，乜嚟咁粗呢噶？
1: 你又咪咁心胸窄啦？人哋跳交际舞之嘛，
2: 搵啲人企喺你交际啦。佢俾个萝卜我跳跳咧，我就话交际咯。
0: 系我眼。